0: 가지대네 가지대 가부도
1: Where cultures connect. CJMR 1320, the voice of the city.